보본 이스카츠콘 암스나스카츠졸 어방탄리 말메콘 왕마즈바 빠트냐콤 이바휘투 야상콜 워타반투 빌레바손 졸라졸 미스야